0: 임해.
1: 와 대문아, 파츠론 대세무지라이다. 고가 미에테이루. 그소, 와즈아시이 다스라메. 나도 수세의 도도도 타카이오 시티코나이. 지금은 지라이오 택교. 케이켄 쓰른다.